사활실에 벌어진 내 집을 쓰지 가라지에도 아야 배사세야 다가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소리 보다가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바람이 새 내가 말하지 못하고 전에 그 아무도 상대 전방으로 전배해서 내게는 막 뭔가 힘을 내가 와서 통과하는 좀 내게 좀 하고 가자 근데 뭐 무슨 저도 보다 양대 대해서 상대 말하고 좀 그거 등에도 아주 대도 같은 내가 말하고 좀 내가 나한테 너를 보면서 뭐 말하고 좀 좀 된대 가라 어디로 좀 저도 좀 내가 리스 좀 내가 대해서 말하고 좀 말하고 좀 이제 아주 가서 봐서 봐 좀 말하고 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배다 보다 진짜 배도 말하고 봐 좀 뭐라 말하고 좀 어디에 다 같이 이제 좀 어디에 봐 我正在那里说中间的人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
经在写完菜了，把那个就中间的给大家把它中间的给菜了，把那个做的这个工作，这当天把那个就中间的给大家把它中间的给菜了，把那个做的给这个工作，那做的了就准备再把那个把准备的你们那给时间去，什么时间都读一读吧，完了就把我们那个就把我这些，就把我们做的，就把我们做的，就能满意，能把我们做就写真的，那么就写面对写面面，那什么就他妈就是什么就做到吧，大把些什么就不怕他妈每年干这边做这年，然后到他什么年才来吧，有时间这年什么就不看有时间了，这把就我们这边生意不得劲了，老舅看的就是把什么那什么钱，老舅看的就是把什么钱都是写着的，就是把钱没加没对，就是老舅看什么钱都是写就搞出多东西。这个马上都是人就是的就三八七没在北京中央不就什么我把来没得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这把啊，就这些工作都把它去做些，能给些送啊，那我你把它就把那些那么老多，春天这些干的把这些那么大都不抢到的，我给叫他们，真的真的，我给叫他们送到说就把那给些送啊，那你们这些说吧，就是那么老多，春天这些干的把它就。一点就是把看了也没得吧，就没得吧，这一说那么一风波呢，啊，那就天说完了，我们也没就说，就一点那么多天，不说不说，天一下把刀把枪就把就说，现在在今年嘛，老三不是说呗，天一下把刀把枪就把这些事情，天一下呗，不说吧，就一下把。人家别听不懂说把戏，看我们送把灯也听不懂说把马戏，没有什么的。也是啊，那把那做了，这个这个还挣多了，就去什么都听不懂，我听什么都听不懂，其实都听不懂说吧，没吧，他什么就在那，当然提醒一下吧，那听那他妈没把都。这个都不到中间的了，三年嘛，那就是瞬间的也忙不着，干什么了？他们也去了，那么了，就把就把那瞬间看到了，他就到不了的。这个先把他了，让他把这些先把就我把，就把他先把这瞬间的，这个他把他就要看看去的，你知道吗？那就看去的，这个都忙不着，那就他妈了，他们也去了，就那么就把就把那瞬间看到了，他就到不了的。这个先把他了，让他把这些先把就把，就把他去那什么，就把他去那什么去，就这个么子去，就忙不着，那就他妈了。他没觉得都那么就把就完了，总之上把三八千五出来了，那么真的吗？写了八张他妈的啊，重点啊，就上把三八千五的，也上街这个男人给我写八万一，上街这个给别打几万一，啊，就上街不打他妈了，你给我写现在上街不打他妈了，给别打他，这边就上把三八千五的啊，就啊，啊，就看到他就差不多的写写八张了，下面再把这个三八千五就把他的呢，也写别写多了，就等你今天别写的了，就把中间这他妈的三千五的他妈把这些东西都都把就这些写了。啊，就说就三八三八千五，咱大家都都接就把咱们身边都接就把买，身边都都一些把买，所有都一些把买，他都都一些就把俺们就别接了，我得了吧，就说就什么什么钱包子大家，他说都一些把当初也没把养这些没就得，就当年这些也没把他养，就我们就老得劲，然后就把干的，就什么什么钱包子，就说都就那些年大概他都什么就什么这样多，什么他说什么还说什么就就那干的，就咱买吧了。有些就那样，等于是在街上做钱，把那赚钱，什么钱多，就把大叔他妈都把干死，他妈赚钱了，再接点钱来了，就把这什么小家老板说没得，说买一把没准备接了，再问那这里你下面就那么大的，谁打过来先把。
생각으로 세바 넘어지 저 넘어지나 방마라 잔 저 많이 받나 맞다 제 매시 동고 제가 중대에 얘기가 제가 말아서 되게 가정도 나 저기 이제 넘어도 삼나 대신 삼에 강남에 방마다 받아 받지 엄마도 막한 제배 줘야 되다 저도 약간 연유냐 마 대신 삼에 줘 그때 강야 되냐 마 되게 가서 말아 중대에 대라 저도 말아 줘 이게 저 중대에 이제 다게 중대에 이제 손에 돈에 잡아 가는 데 이제 삼에 강남에 방마다 받아 받지 엄마도 막한 제배 저도 강야 마 제바 나서 因下边这边缺德，看样嘛，进那座的弟子小弟进，下边缺德，看样把那座把那房间把嘛，咱们这里村子嘛，就这么些天天去就是天天去讲嘛，那去嘛，这把样嘛，那边的都，那些的都在旁边看上了嘛，那都嘛，这些了都这边了都，你看咱把那座的，你说那一帮嘛的，一帮看那那些村子村子，这些看嘛的，那么些人家都看嘛，那边的一帮嘛的一帮嘛。저 상계야 나머지 대지신하라 저 상계 이제 최하나마 상계 최하나마 시점하네 이나 상계 지혜 최하다 다음에 받은 이시하며 소매지대 내가 상계가 최하나마 시점하라 비대 신중하마 지도 저 받은 이음도 다 이긴도 시고 미리 위에 도바냐 도스님하라 주여서 신내야 신내마라 도바대 이제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신내야 아디에나기도 중대한테 제가 잡아라도 대제인가 맞아 맞아 치마와 대인이만도 보다 개치마와리고 도망인도 스님하러 주여 도와준대인데 말아서 내가 대제를 치마와 대인도 집에 초대해 가야 맞아 대제 치마와 대인도 좀 내가 아까 잡아라도 대인도 좀 맞아 좀 맞아 대인이만도 보다 개로 좀 많이 도와준도 스님하러 주여 도와준대 스님하러 주여 대제도 좀 나나 좀 맞아 대제 주대 가야 맞아 맞아 도와준대 내가 대로 좀 맞아 대인이만도 보다 개로 좀 많이 도와준도 스님하러
양아라 저서 저와 강나오주 연남란 데 나세지 수 제바 동전 덤베 사조가 되는 하다미 다람도 집이 땡이 주된도 주바 이나 수지 주는란 데 냠바다 되는 냠바라 창와다 로바도 꾸지 맞다 순신 저야 라체 방고사 아다란 데마라 마사라바 담담바 주바다지 사조가 되나 덤바 몰라 마도 마세 오늘로 되게 제가 보다 등전자 같은 거 좀 나
ಯಾವುದೋ ಬರೋದು ಬರ್ತಾನೆ ರಜಿತೇ ಹಂಚಿದ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ದರ ಸುಂ

0: 난 데서 님이 지금 말해야 되는데 너 말미 무슨 얘기야 너 선배 님이 제발 받으면 받잖아 그냥 이제 내가 말해 좀 저거 넘어 가지고 왔다 지 나게 내가 봐 가지고 야를 지어 나 데서 님이 지금 좀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선 야선 님이 지금 이제 제가 잡아 줘라 한다 봐 주고 선 되는 게 그다 잡아 보자 좀 말아 잡아 주고 선 되는 게 거기 이제 잡아 줘 내가 지금 말해 이제 넘봐 누나 다 좀 저거 넘어 가지고 봐 제발 나게 내가 잡아 줘 맞다 네 이제 저배 괜히 이제 잡아 이제 신경 다 좀 이제 좀 받으면 받아 줘 선 님 뭐 선 님 이제 받아 줘 말아 선 님 받아 줘 말아 좀 이제 신경 좀 이제 신경 좀 내가 이제 좀 잡아 놓고 봐 줘 이제 내가 좀 말아 먹어 놓으면 그럼 이제 지금 남아 나는데 님 받아 면 돼 이제 나라 좀 말아 먹어 놓으면 지금 남아 나는데 님 받아 면 돼 그래서 또 받아 먹지
1: Tashi Delek, number 2,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yoji Nang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마지 맹강하게 모니 소소라리지 기승제외 용도차서로 대하다 오면 가댕가대 바람가대 바라성가대 무대에서 年대시워서는 귀신이지니시 천재강의당 종합병바자나 남신이지지대대로자바가 안다양다대배도나 남보근대나서 年대전주선배서지산지지니윤대라차서로 강기전신대원중 갑바매바김매바 차바매바당매바 옹암매바도 카대지미대지미 쩌바니시시대바 소배산지만남

0: Brotherhood.
1: And this union, this unity is affirmed as being transcending, it being beyond expression, transcending expression. Sorry, transcending language, yeah.
0: 这样的，东北国，但丁中团里啊，下面东北国那个时候呢，东北丁中团里下头的情况下呢，南岳是啥时候的吧？这边南岳没得水，东北岳是啥情况呀？
1: So if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is really penetrated the depth in the correct way, then not only will one's understanding of the appearance level, in fact, they will perform the functions also in the reverse way.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will help enable one to be to transcend the extreme of non-existence and the affirmation of the appearance. The level of aspect of the level of appearance will enable the individual to affirm, transcend the extreme of existence.
0: 嗯哼，当俗里啊，俗里风波里啊，东尼西国加了人心前呢，当超越风波，陆续级风波，陆续级风波，南西级风波，南来呀，东尼西国的基本都要送。
1: So just as one applied this fourfold approach to understand the emptiness of form, then the text suggests that we should also extend this understanding of the fourfold approach to all the remaining aggregates, such as the aggregate of feelings, discrimination, ment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0: 但是呢，但是讲的碰碰啊，碰碰啊，它确实他们说了，不是，累积的确实是碰碰啊，那么累积。So
1: with this, within the category of five aggregates, all the composite phenomena are included.
0: 嗯，但是呢，谢师傅在这个确实他们说东北人一天，哎，你成年没把学说，那，对不住。
1: Then we read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hav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so on, until we reach the last passage, which we read, the last sentence of the paragraph, which reads, they have no decrease, and they have no increase. In this section are presented what are called the emptiness of the eight profound aspects.
0: 嗯，现在大体的，那成年没吧？是呢，人际成年，是，还是我不给，是没大把的单独的说过去，几成年的，人家让给。 아니 가시 우리 분 소수로만 소고 된 데가 랑게 생긴 전에 타녀도 아니 지 생긴도 랑게 생긴 전에 여래디 이내 그게 당시 짜나 아니 제대로 생긴 말아 그다 당하는 신기 류지기 추 류진지 깨네 용기 여래디 이내 당시 짜나 내로고 나도 맞게 봐 당하는 신기 미투비 짠 차이 좀 가야 여래디 이내 가서 그게 내로 가도 땅 가봐매봤어. 너나 어디든지 주셔. 이네 방제 처음에 벌써다 지금 시작해도 다 제니 어 자아시로 나서는 시리 자아시로 취주돼 한계된 시대와 좀 가봐매봐 깨매봐 차봐매봐 땅매봐 오와매봐 좀매봐 다들 팀이 전직민 전에 땡중 제배 다 계속 봐다 니 제배 시전에 还是在约不起的，约不起。丁中扛了，但吕杰的丁中，吕杰的丁中扛了，刚说结约的不对，真正刚说结不对，丁中提细数主不是表示了不一呢？哎呢，再加一个月了。丁中提细数主有没加油呢？哎呢，细数主没办的。丁中的细数主为刚说没办的，这里面有啥呢？丁这个和。
1: 가서 우리
0: 그게 에 쟤네 에니 에 쟤유드 자네 에 디디 쟤모 살라 니규 매듭 하시겠어